0: 안녕하세요, 무사초.
1: 안녕하세요.
2: 반갑습니다.
0: 뭐 나한테
2: 쓰는 거야? 너무 멀리 나가. 아까 estamos hablando para ver cómo conformamos este video.
1: Estamos listos. 3, 2, 1.